꿈은 어디 힘들어야 할 수도 있어. 그 시달름 헵센 세인의 꿈은 어디 힘들어야 할 수도 있어. 그 시달름 헵센 세인의 I'm rich, but.